0: 빵짱 예리죠.
1: 대도시 가구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판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y? Babakal man be spaceship, Choy?
3: Ano dahi? Anong mong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hambalya 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4: Easy as 1, 2, 3.
5: Ang sweet talaga.
6: Para lamang ABC.
5: Pag MOR ang kasama.
7: Kapag may you and me, there's more.
5: Laging it's you and me.
7: More sa gabi.
5: Sa MOR, more sa gabi.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
0: 구글 구글
4: 무디팡 라피더 마이 데이트 에이카오
5: Who got that mug?
6: Easy as 1, 2, 3.
7: Para lamang ABC.
8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Pwedeng pwede. Dahil there's more. More sa gabi.